하나님 영원 그만 구하 영원 그만 사이 더 부수세 모험을 신나미 아마 사이에 태로 한 7년 후 모험을 아마 사만 사이에 영향 나 생각